0: 우리의 여성 우리들. 해봐.
1: M4 copy 53 eastbound, go ahead.
2: Tennessee, boy Victor George 3522.